0: 13 세럼
1: 13 로
2: 메트헤즈
1: 오케이 13 로
2: 정말 주산다요
0: 13 로
1: 13 수러브
0: 13 세럼이크 프루니쿠 도이나의 훗비
3: 아이고 앞에서 세라요 브레트리오 무쉐
4: 헤이 헛스파라
3: 아싸크라